0: 왜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입니다.
2: 어, 나네! 납니다! 네.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2: 그쵸.
1: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2: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2: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1: 네, 그쵸.
2: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1: 네.
2: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2: 어, 왜 빵소리라고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2: 솔직하게
1: 자,
2: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2: 아, 없어요?
1: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2: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2: 오!
1: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래요.
2: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2: 어,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2: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2: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1: 그러니까.
2: 이게 이 클레어가
1: 네.
2: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1: 네.
2: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2: 자,
1: 네.
2: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2: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1: 네.
2: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1: 네.
2: 와이엇부터 택 골라주시죠.
1: 진짜 솔직하게?
2: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2: 오.
1: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2: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1: 네.
2: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2: 예.
1: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2: 어. 저는
1: 예. 네.
2: 아
3: 전
2: 클렌징 밀크.
1: 어 왜요?
2: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2: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2: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2: 그쵸.
1: 꾸밀 자리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2: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2: 드르르.
1: 드르르.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2: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어있냐?
2: 이화잖아요, 이거는.
1: 네.
2: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2: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1: 네.
2: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그래서
2: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2: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2: 와.
1: 근데 너 뭐야?
2: 이제
1: 원신인가?
2: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와이어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2: 어,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2: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2: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2: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2: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2: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2: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영상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1: 하나,
2: 둘,
1: 셋.
2: 짜란.
1: 둘,
2: 짜란. 오.
1: 야, 이거 일단 느낌이.

0: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네.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2: I found it.
3: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3: Yes. Perfect.
1: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4: 아,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5: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4: 밴댕이?
5: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4: 이거 맛봐도 돼요?
5: 네.
4: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국물.
5: 네, 이건 국물이 있어요.
4: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5: 네, 고맙습니다.
4: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g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6: 12,000원이요.
4: 12,000원? 와,
6: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6: 형이 아주 좋아요. 강아지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4: 해서. 우와!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6: 네.
4: 전이랑 막걸리.
6: 유명한 데 있어요.
4: 어디? 여기? 강화도?
6: 강화도에 저 온수리.
3: 아, 양조장이 있어요?
7: 있어요.
3: 아, 여기 진짜
7: 네, 있어요.
3: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1: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7: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1: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가와도 유명하죠.
7: 호박 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1: 생으로?
7: 먹어도 맛있고요.
1: 오케이. 한 박스.
7: 한 박스.
1: 한 박스. 네.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7: 감사합니다.
1: 아, so good.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1: 오늘 들어와도 돼요?
8: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1: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에요.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맞아요.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동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2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이거 차갑게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어때요?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네네.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수 있어요. 아예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까?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맞추고 있네요.
0: 네, 강화도 하면 무조건 스무.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숙전. And we have 고구마, sweet potato, and then this, 숙무, which is a kind of a turnip. So something that stays in the ground. With this and this, we are going to do 겉절이, a very fresh kimchi salad. Let's start. Cooking from the john. So now we are waiting the water to start boiling. We prepare some water and some ice because we want to shock the mugwort right after boiling so we can keep the color very bright. Started boiling. So let's go in with this one just to make it nice, dark green and a little bit tender enough to be blended. And that's it. You can take it out. You see, bright green color. Okay, now I put some gloves on and I squeeze them nicely and then inside here with a little bit of the water. Let's go. Perfect. And then let's make the batter. So let's start with the flour. 25 grams of chopped salgado with the glutinous rice flour. Put in our paste. Let's start with a little bit. Wow, seems perfect. The important thing, just like when you make the pancake batter, is that you don't overmix it. Even though you see a little bit of lumps, that is okay, because they will become very crunchy bits later when we will fry it. So now let's start to mix it. Putting it all inside here, and then we are adding the paste. Okay, now let it rest like this. Okay, now 5 minutes has passed. I didn't put something important, right? Salt. I, on purpose, didn't put it earlier. Because if I put that, all of this beautiful, crunchy herb, it's gonna be all wilted by the effect of the salt. So right before doing the frying, you can put some salt. This is another pro tip. Okay, last mix together with the salt, and then we are done to go into the nice hot oil. Okay, let's go with the first one. Not a lot. A little bit like this, because you have to spread it nicely. Oh, can you hear this sound? What is that? Similar to the rain that is coming, right? That is why Korean people eat the jeon and makgeolli when it rains. Cool, right? Starting to become a little bit golden on the edges. That's perfect. Done. Perfect. Look at this. Okay. Take a little bit more. You can see there's a very bright color. It's green. So it's a full power bomb of mugwort aroma.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Oh, sorry. So I was talking to myself in Korean. This is very the real thing, and I can't wait to try this makgeolli. I can say it is done. Wow, also this is done perfectly. So now let me organize this thing, and then let's start with the gochujang. Now it's time to make our gochujang. Sumu and together mix with the sweet potato. But the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prepare before slicing the vegetables is making the seasoning. Let's start with the gochujang. 5 spoons. And then finally, I can use the bendaengi jeot. Bendaengi is a kind of a sardine, and the jeot is a fermentation made with salt and just the fish. The next ingredient, chopped garlic. 3-4 just pieces, cloves. Now we have to put inside the liquids, ginger juice and maeseulcheong.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실장님, the Macaulay sommelier. 실장님!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Macaulay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이거
1: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뭐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아, 근데
0: 오, 진짜.
1: 진짜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 예,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네. 싹
1: 맞아요,
0: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숭. 아이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이거지. 진짜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떻게?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네, 좋아요. 저도 보내놨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Lindsay Alle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날리.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1: 왜?
2: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0: That's
1: 좋습니다.
0: Right.
1: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Mm, 맞아,
2: 원진아, 맞아.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톱!

0: Joy.
1: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0: 아, 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mericano anymore.
0: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0: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1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u.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u입니다.
2: Hi, we are Lisenu.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u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Lisenu.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2: Oh. Wow.
1: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u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2: Oh.
1: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5: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더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6: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7: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6: 선배님,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0: 어허.
5: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6: 진짜예요.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
0: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u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좋습니다. Lisenu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8: 콩제 야호.
7: 콩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뭐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5: 아,
0: 하이고.
5: 이슈니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5: 네.
0: 어떤 거죠?
5: 심플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5: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
0: 살짝 밑으로 네,
1: 그 눈도 돼요.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i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Yeah.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야호!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k Yong-gu.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판잎장이에요, 그냥.
1: 판잎장은 그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복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몇개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메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 오래도록 콩이 좀 이색 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 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술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새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비 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 먹고 그래.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 하고 이럴 땐 물끄러미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끓여서 이제

0: 국 대신 먹는 거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셔야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린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아는
1: 시방이라 그러지.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한입 여기서
1: 하갑살이지.
0: 반입 해장 써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요.
0: 시라고는
1: 팥잎이 찌르기요.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당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0: 파파.
1: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나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도피야, 이것도. 도피야.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이거 독한 맛은 별 없어. 몇 분이라고 가량도 못하고 이래 봐서인가 이거 껐다 싶으면 돼.

0: 한번 얘 돌려가지고 또 썰어요.
1: 아, 누가 그거 먹나?
0: 그렇게.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어?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달라고 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도 돼.

0: 잘본잘본하게 해야지 되지.
1: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이게 이제
0: 차가 이제 달아.
1: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1: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한국 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 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 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누빗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모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 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이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 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증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이제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예.

0: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의 띤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담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캠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복잡해요.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고터에 있는 화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랗게 썼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하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렇게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내릴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네요. 여기 카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고투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투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엔티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맞아.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
1: 그렇죠.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독립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야, 저희가 지금 네.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삼청동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0: 이 삼청동에 오면은 저는 정말로 그 예술적 향기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삼청동에는 정말로 대표적인 갤러리들과 미술관과 궁과 정말 좀 약간 이곳에는 쉬었다가 힐링해서 재충전해서 가는 곳? 그런 마을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 삼청동에서는 주의할 게 있어요.
0: 삼청동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그런 말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아니 여기서 뭘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1: 대성 씨가 굉장히 해피해피하신 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막 좋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예술품을 놓치고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높게 보면서 다녀야 돼요.
0: 교수님, 제가 아테네시티를 하면서 약간 예술적 레이더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1: 그건 제가 인정하죠.
0: 저는 이 돌멩이 하나를 봐도 이게 예술품인지 그냥 땅바닥에 있는 돌멩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거든요.
1: 네, 그럼 대성 씨가 잘 찾을 수 있을지 제가 지켜볼 건데 내기 하실래요? 놓치나 안 놓치나?
0: 아, 내기요? 그 내기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1: 딜.
0: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를 한번 가보시죠.
1: 네, 가보죠.
0: 자, 일로 갈까요?
1: 일로 가요?

0: 지금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1: 네. 대성 씨.
0: 네?
1: 대성 씨 졌다. 스탑. 놓쳤잖아.
0: 제가요?
1: 어, 제가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0: 없어요.
1: 아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세요.
0: 저거예요?
1: 네.
0: 아, 와, 저기 있었구나, 작품이. 야, 그냥 진짜 지나갈 뻔했어요.

0: 저 작품은요,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지붕 위를 걷는 여자거든요. 근데 대성 씨 그거 알아요?
1: 뭐요?
0: 광화문에 해머링맨 있는 거?
1: 네네네.
0: 그것도 조나단 브로프스키의 작품이거든요. 아. 그게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이제 그 노동의 숭고함, 그리고 이제 현대인의 약간 기계적인 삶과 현대인의 고독을 또 표현한다고 하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조금 더 예술적이고 우리가 쉴 수 있고 그런 동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재충전하는. 그래서 좀 더 현대인이 유쾌하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설치된 게 아닌가 싶어요.
1: 저는 좀 무섭습니다. 야, 제가 진짜 하나 놓쳤네요. 진짜 이 삼청동에는 정말로 넓고 높게 보면서 걸어 다녀야지 저런 예술 작품들을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또 있어요. 또 찾으러 가봐요.
1: 또 있어요, 저런 네. 게? 교수님.
0: 네?
1: 저거 뭔가 좀 예술 작품 느낌 나거든요?
0: 아, 너무 가까이 있었다.
1: 맞죠?
0: 응.
1: 봤죠?
0: 내기 비겼다.
1: 저거 뭐죠?

0: 교수님, 이 작품을 딱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은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일단 느끼는 거는 제가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그 로보캅이 사람을 구한 듯한 느낌이랄까?
1: 네.
0: 네. 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게 무슨 작품이죠?

0: 이게?
1: 이거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라는 작품이거든요.
0: 오, 사이보그 맞네요, 사이보그는.
1: 예.
0: 오, 로봇감 느낌 났어요.
1: 원래 피에타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비통하게 안고 있는 그런 예술품을 가리키는 걸 통칭하는 거거든요.
0: 그게 피에타구나.
1: 네. 근데 이 이용백 작가의 사이보그 피에타를 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0: 저 하얀 색깔, 저 성모 마리아인 거죠?
1: 네.
0: 그걸 나타내는 게 조금 좀 대충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1: 아, 그런 느낌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0: 네네.
1: 저게 저런 조형물을 만들 때 저렇게 소조로 흙으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약간 책받침 같은 거나 플라스틱 같은 걸 껴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거푸집을.
0: 거푸집을.
1: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흙을 파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재료를 부어 넣거든요.
0: 네네네네.
1: 그래서 저 겉에 틀은 앞에 거푸집이라고 할 수 있고, 저 예수님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용백 작가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도 버리지 않고 작품의 하나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시신을 아는 모습.
0: 네네네.
1: 그거 내지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0: 한 몸이다.
1: 그런 약간 다층적인 의미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0: 오.

0: 갤러리 안에 들어오니까 네. 작품들이 네. 일단 저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네. 너무 화사하고 예쁜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는 윤석남과 윤석구 두 남매가 전시를 하는 곳이에요.
0: 남매예요?
1: 네. 원래 윤석남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하진 않으셨는데 너무너무 미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네. 40세부터 그림을 시작하셨대요. 저는 윤석남 선생님의 드로잉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아도 미술을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그거를 표현하면 전공한 사람보다 훨씬 그 대상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나.

0: 그럼 반대로 그 동생이었던 네. 윤석구 선생님의 작품은 어떤 느낌인가요?
1: 윤석구 선생님 역시 네. 약간 이제 버려진 사물들, 아... 뭐 나무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그런 상처받은 것들을 헝겊으로 붙이고 싸매고 하면서 헝겊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네. 다시 팝적으로 탄생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성격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는 윤석구 선생님이나 윤석남 선생님이나 버려진 것들을 다시 살리고 재생시키는 약간 진홍곡 같은 느낌?
0: 진홍곡?
1: 저는 진짜 윤석남 선생님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한 게 86세신데 그 전에 전시들을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스케일을 전시를 하는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론 여성이라고 못할 것은 그렇죠. 없겠지만 네. 와 정말 그 에너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0: 저도 꼭 가서 한번 뵐 기회가 있다면 네. 뭐 드시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1: 정말 찾아가 보고 싶어요.
0: 네. 아 진짜 멋진 작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0: 밖에는 되게 현대적인 네. 카페들이나 그런 것들이 쫙 줄비에 있다가 네. 이 안으로 쏙 들어오니까 마치 그 한 폭의 네. 산수와 그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 그림 속에 안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즈넉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
1: 여기는 월전 장우성. 정우성이 아니에요. 네. 장우성 선생님이 세운 미술관이에요.
0: 장우성 선생님이 누구시죠?
1: 제가 아까 넓고 높게 보라고 했잖아요. 네.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0: 뭐죠?
1: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이분이세요.
0: 아, 이분이 장우성 선생님이십니까? 네. 아. 그럼 네. 장우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죠?
1: 장우선 선생님은 한국 현대화가인데요. 전통 채색 공필화법 그런 거를 배우셔가지고 한국적 수묵화를 거의 정립시키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 잘 알려진 게 국회의사당에 백두산 천지도 그것도 그리셨고 또 현충사에 충무공 이순신 영정 그리고 또 세종대왕 기념관에 집현전 학사도도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기 미술관은 이제 선생님의 작품과 그리고 또 수집품들 그리고 또 동양 문화권의 이제 외국 작가들과 또 우리나라의 동양화 작가들 그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0: 아, 이곳이요?
1: 네.
0: 야, 그동안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많이 이제 전시관을 많이 다니면서 약간 그 동양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1: 맞아요. 네네네.
0: 오늘 그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촉촉하게 적셔.
0: 네네네네. 얼른 보고 싶은데요?
1: 네. 그러면 보러 가시죠.
0: 네네네네.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아,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일단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 근무하고 있는 조상열입니다.
0: 아, 조상열 교수님.
2: 교수님, 네.
0: 지금 딱 느낌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는 딱 그림을 보자마자 굉장히 젊은 작가님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0: 그림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젊게 다가왔거든요.
1: 네네네.
0: 그 젊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1: 아니, 나이 들었다고 실망하시는.
0: 아니,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되게 작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되게 젊음의 에너지를 받았거든요.
1: 그것은 아마 그 좀 더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그 동양 산수화의 기본적인 기법이 예, 그대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현대화 시킬까 이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채색으로 산수화를 그려보자 해서 지금 이 붉은 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2: 그 교수님 작품의 이 붉은 산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1: 네네.
2: 이 붉은 산의 의미가 무엇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에 또 비행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소폰이 이렇게 병치돼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의 조합은 어떤 의도로 배치하신 거예요?
1: 붉은 산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것은 제가 그 유년 시절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 제가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죽음 직전에 느꼈던 그 붉은색의 그 강렬함? 그것이 아마 제 작품의 붉은색으로 녹아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색소폰과 비행기가 제 그림에 녹아 들어가는데 색소폰은 제가 식구들을 그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5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그 허전함을 악기로 위로를 받아서 색소폰이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비행기는 제 딸이 파일럿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그림 속에 형상화시켜 넣은 겁니다.
2: 그러면은 이제 붉은 산은 어린 시절의 이제 공포.
1: 네네.
2: 그리고 색소폰과 저 푸르른 하늘은 지금 나를 치유해주는 그런 뭐 매개체들 그런 건가요?
1: 너무 잘 해석하셨는데.
2: 교수님의 붉은 산 내지는 붉은 산에 대한 공포. 그거는 언제까지 쭉 이어지실 것 같으신가요?
1: 붉은 산의 공포는 조금 희미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수영을 하거든요. 그 전에는 물을 너무 싫어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공포감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은 단순히 어떤 그 색이라는 조형?
2: 네.
1: 그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린 시절의 한 기억이 교수님의 예술 세계를 쭉 이끌어오고 붉은 산을 탄생시키고 그건 또 나쁘지만도 않네요.
0: 그런데요.
1: 그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한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과 성장 속에서 경험한 것들, 성장 속에서 사유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제 그림을 감상하시는 분들한테 요즘 현대인들의 도시 생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스트레스, 억압, 이런 것을 제 그림을 보고 쾌감을 느끼고 신선한 청량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보면서 제가 뭔가 리프레시 되면서
1: 네네네
0: 청량감을 느끼고
2: 청량감 아주 좋아요. 오늘의 키워드 청량감.
0: 청량감을 느끼면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멋진 우리 교수님의 작품을 구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내일부터
1: 내일 오픈하고요. 네네. 14일간 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아, 지금 그럼 준비지가 한창입니다, 지금.
1: 네, 지금 DP 중이죠.
0: 아, DP라고 하나요? 이렇게.
1: 네, DP라고 합니다.
0: 어, 그냥 그 말도 되게 고급스러운 다른 단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2: 디스플레이의 준말. DP.
0: 아, 왜 DP라고 하네요. 네네.

0: 하얌이 있잖아요, 꽃이. 그런데 아름드리 나무의 적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주변에 이게 마을 중심이에요, 얘가. 정원을 잘 꾸며놓으면 주민들도 다 와서 휴식할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죠, 동기가. 꽃이 활짝 폈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로 풋풋할 때 그 20대 그때 비유하면 꽃은 지금 그때예요, 이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나를 봐줍사 선생님이 자태를 다 뽐내고 있잖아요, 다.
1: Beautiful blossoms attract people who flock to them like bees. His garden, which is open to everyone, is full of visitors who come here to enjoy spring.
0: 진작 만나서 사진 기념으로 딱
2: 붙였어요. 아, 그
0: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려요.
1: This is how he expresses gratitude to people who come to see his beloved flowers.
3: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4: 아, 너무 멋있어요.
5: 기분이 좋죠. 예뻐지는 느낌. 그냥 마음이
6: 힐링이죠, 힐링.
1: He started his garden to present his neighbors with a place to relax. Now it's a place of respite to everyone tired of the mundane. There is one particular flower he's especially proud of.
0: 바로 이 꽃이거든요. 이게 외철죽 종류인데 겹이에요, 이게 꽃이. 이런 거 보면은 외겹이잖아요. 자그마해가지고 제가 봐도 색깔도 참 곱고 핑크빛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 그 소록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철쭉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내가 삽수하려고 몇 개를 이렇게 잘라갖고 왔던 기억이 나요. 그 잘라가지고 꽂았는데 그게 이게 여기에서 자리를 이제 잡은 거죠, 이게.
1: He travels long distances to find unique flower varieties.
0: 제일 처음에 삽목했다는 거예요, 이게. 삽수 받아가지고 키운 나무. 이 정도 한 마디? 25년 전에 이걸 꽂아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거의 뭐 이제 네키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
1: 25 years dedicated to flowers. His garden may look like any other garden, but in fact, it has something special.
0: 원래 얘들 이제 밑에서 사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계속 키려면은 여기 나온 이 순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이렇게. 이 녀석들을 다 잘라줘야 이 위에서 이 상태로 더 예쁘게 자라는 거예요.
7: 옆으로 해야 돼요?
0: 여기 있는 거 다 해야죠. 1년에 한 3번 정도 잘랄 거예요, 음나는 거를. 네. 3번 정도 잘라줘야 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대를 키운다는 게 쉽진 않죠.
1: Thanks to good care, his flowers grow lush and colorful.
6: 아이고, 또 풀 뽑고 있어요?
0: 이거?
6: 이 시원한, 그냥.
0: 아이고,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또.
6: 꿀머리라도.
0: 당신밖에 없구만. 우리 꽃동산을 같이 갖고 있는 우리 이제 아내입니다. 근데 어려울 때마다 또 이렇게 해주면 또 이렇게 다 그런 게 싹 녹아져 버리는 것 같아.
2: 마누라 얼굴만 봐도
0: 우리 수사님 뭐. 꽃보다 더 예쁘잖아요. 아유, 얘들 비교 안 되죠.
1: But flowers are not his only passion. He is also deeply in love with his wife.
6: 이놈의 풀 끝이 없습니다.
8: 일하고 나서 이렇게 또 풀까지 뽑으면 엄청 힘드시겠다.
6: 많이 힘들긴 한데요. 많이 뽑진 않아요. 그냥 정 어려울 때 조금씩 뽑는 거지. 에이, 사실 뭐 별로 제가 많이 도와주는 건 없어요.
0: 풀매 손이 아니요. 이 손으로 해야지, 이 손이. 옛날에 많이 보았었는데 많이 변했네. 아유. 이게 힘이에요. 부부고.
8: 아, 못 찍겠다 진짜.
1: His wife works during the day and helps with gardening after work.
6: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조그맣게 그냥 우리 앞 동산 꾸미듯이 그렇게 조그만 규모

0: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1: 거짓말을 많이 했죠. 큰 정원을 꾸미고 아, 난 괜찮다고 난 할 수 있다고 나만 믿고 믿으면 된다고
2: 일 막, 하나도 안 시킨다고
1: 예, 일도 뭐. 안 시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 불도 붙게
1: 보는 하고. 사람 입장에서 또 안쓰러우니까 이렇게 또 와서 또 같이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래오래 이렇게 좀 두고 좀 기념이 될 만한 걸 하나 좀 만들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하트는 아마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3: This garden is his expression of appreciation to his wife. Isn't it grand?
1: 여기가 우리 아내한테 선물한 그 장소입니다, 이거.
0: 예쁘죠?
2: 한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조그만했어요. 근데 점점 그 마음이 커지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음도 더 잘 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여기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들을 보면서 선물을 잘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4: 두 분은 여기서 사진 찍으신 적 있으세요?
2: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1: 그런가?
2: 없어.
3: Owners don't usually get to enjoy.
2: 이렇게?
1: 이렇게?
4: 양쪽으로.
1: 이렇게?
2: 이렇게.
3: Like azaleas, which symbolize the joy of love. This couple's marital bliss grows with the seasons. 학동 has a new aspiration lately.
1: 여기 온실은 사계절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게 엔젤 트럼펫이 그 천사의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동남아 인근에 가면 많아요. 처음에는 이런 상태로 이제 피거든요. 조금 지나면은 얘들이 멀겋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해.
0: 저는 꽃보다는 선인장이 좋습니다. 다른 선인장도 뭐지만 이 선인장이 가시도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황금색 같잖아요. 꽃은 이제 좀 식상하고 그래서 저는 선인장이 좋습니다.
3: The husband and wife have very different preferences. Hak Dong's dream of creating a flower garden that blooms year-round continues to flourish. always busy with gardening, he suddenly heads to the village.
5: 아이고, 늦었습니다. 엄청나게 뿌려올 텐데.
3: It's a community work site. In rural areas, one spring day is equal to 10 fall days. That's how busy the spring sowing season is.
1: 아, 시골은 요즘 이제 품앗이 또 우리 거 하고 또 이제 옆집도 하고 이렇게 돌면서 하죠. 요즘 농번기잖아요. 일손도 없고 서로 이제 돌면서 이렇게 일정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죠.
3: Gardening, farm work, plus being village chief, he always has his hands full in spring.
6: 동네 일도 잘 보면서 또 자기 꽃밭도 가꾸고 또 농사 일도 잘 하고 뭐 부모님 잘 모시고 동네 어른도 잘 모시고 다 잘하고 있죠.
1: 아주머니 힘들지 않아요?
7: 힘들어.
1: 아이고 농촌 현실 일이요.
7: 여미야 뭐 고생하나 이장님 고생하지. 동네 위에서 여러 사람 위에 갖고 이장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이 하셔.
1: 아이고 우리 아들.
7: 그럼
1: 최고.
7: 애쓰시고.
1: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아주머니 매일 오셔서.
7: 예. 네. 국수 한 그릇 덮어보겠죠?
1: 예 아이고. 아이고. 거기 다 국수 먹으러 오세요.
3: The garden is full of visitors who come to enjoy spring. A small concert is underway. Both visitors and locals have fun together. It's like a festival. And what is a festival without good food? The villagers come together to show off their culinary skills.
8: 아이고, 얼마나 다 마을이요. 동네가 다 꽃밭이에요.
9: 산업도 잘 돼요.
8: 다 이뻐.
9: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분야에서 국수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단합주 잘 되고 진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동네가 다 좋아졌어요. 아주.
3: To thank visitors for traveling long distances to see his flowers, Hak Dong stages a performance.
10: 마이크, 마이크 여기.
11: 저는 이 쉼이 있는 정원을 가꾸고 꾸미는 정원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노래 한 곡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He holds a guitar instead of his gardening scissors. He wants to express his appreciation.
12: 나의 인생은 이렇게 빨라요. 그대가 전해준 고귀한 선물.
1: 꽃이란 내 삶의 일부분이에요. 여지껏 함께 가꾸어 나왔고 앞으로도 또 이네들과 꽃들과 함께 이제 더 멋지게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뭐 동반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The most beautiful time in life to this man who grows flowers with love and care to present people with peace and respite. It's the most beautiful time of his life.

0: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0: 들게 고소해.
1: 맛있어라. 야,
2: 오늘 화순대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뷰하고 싶다. 엄청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크고. 네. 와.

0: 아니 잠깐 여기 바지 오늘 막 투시 바지하고 투시 아니 지금 우리 총각사로 하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스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0: 네,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톤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2: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0: 복숭아 따로 하는.